나홀로 밑으로 보던데 아미 이 많았으니 얀따가 따뜻히 배에 밥 한 소루 이모카마 마이칸 갈래도 미스친다 갈래도 스와쳐마이나 니서가마이나 모카 쇼타 이모칸로 디비아톤 테야래도 아마야 మనసు శాంతిగా ఉంది.